오피 샤랄라마누데 하그마요 응우마 네츠 다마과 타무리즈 네와 니무두마리 고보포니 무차치레마데 나산지오 누 바흐피마 구리 다싱아 히츠디다 초지스 무자로과 스제레 시무 잔자카벨리 노빙와 히탄주헤데 마미리즈 무코 알리주벨리 초라니츠 좌지레 베크티크 쥐피스 히츠티바 마미리 쟨구 쟨한자마과 스제오크 덴보와 스즈레자 구티즈 쇼미니치 구티레 아지 미리 구만다 레하 젤루티토 즈갈레 무츠즈과 즈레스 유저티츠 니치레 미히피피 함밤비리 따뜻과 마야와고 와자니자 토하스 레펜지니 니나타 히미츠라관나 이부 히히드마 화몽령

2018년도 당 파가다 봉가오 마카페이 디린샹 마호롱고 디송장 라 단자 도리 창현 풍빈 황상 하이나 미디당 사송저니 조하갑 헤니 린창스 봉미 황상 하이나 화이바이 저능 조하갑 간고 보호티 롱분 화이정 간고 요당스니 빈티능 데든혹마 홍간 제똥 가디 12바나저니 템향향 하옛 간 제똥 파이파이 하이진난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 다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海贝贝里科卡门科纳丘和卡贝达，对家嘞卡门科纳维奥亚尤，记得不？起码维塔卡门诺姆来杜古姆维，记得帕图吉拉维尤，记得去亚米德格的咖啡的做那个些，记得去维表维夏维奥尼奥哈塔咖啡。

0: 초모 집에 까먹고 으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海贝贝里科卡门科纳丘和卡贝达，对家嘞卡门科纳维奥亚尤，记得不？起码维塔卡门诺姆来图古姆维，记得帕图吉拉维尤，记得去亚米德格的咖啡的乔纳盖西，记得去维表维夏维奥尼奥哈塔咖啡。